함께하는 음악 여행.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건 바로 에너지 보상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운동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다시 보상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 몸에도 비상이 걸려서 허리띠 졸라매고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안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빠져나간 에너지는 다시 알아서 채워주는 게 우리 몸을 위한 길입니다. 한주 동안 빠져나간 에너지 다시 기분 좋게 채워주면서 토요일 음악 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 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령문교 사랑.

네, 리설련 가수의 령문교 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는 에너지가 더 빨리 손실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빨리 지키려고 지치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요. 이럴 때는 주말에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쉬면서 빠져나간 에너지 채워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입맛 도는 음식을 맛있게 챙겨 드시면서 또 좋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에너지를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마늘은 우리의 일상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음식의 감칠맛을 높여주며 또 건강 효능도 뛰어난데요. 아래에 마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마늘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인데요.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나 셀레늄, 알릴디설파이드 등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인체 적용시험을 한 결과 마늘을 먹었을 때 체내 대식세포T, 세포피세포 등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세포 등이 활성화됐고 감기 등 질병 발현 일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 속에서 살균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또 익힌 마늘은 노화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익힌 마늘은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데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익힌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 활성도가 많게는 약 50배나 높고 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배,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겠습니다. 폴리페놀은 몸속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고 일명 비타민 P로 불리는 플라보노이드는 신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늘은 삶으면 알리신 생성이 더뎌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 생마늘보다 알리시스테인이 3배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면 과당 함량도 생마늘에 비해서 높아져 맛이 달달해져서 훨씬 먹기가 좋겠습니다. 삶기 전에는 껍질을 까서 마늘을 작게 조각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15분 내지 20분간 기다렸다가 끓는 물에 넣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고 마늘을 바로 삶거나 가열하면 열에 약한 알리네이즈가 파괴돼서 항암 효과를 내는 알리신의 생성이 더뎌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약한 사람은 마늘의 섭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 섭취량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성인은 하루에 두 쪽에서 세 쪽, 유아는 하루에 4분의 1쪽 먹으면 적당하겠습니다.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서 헐게할 수 있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섭취량을 줄이고 또 공복에 생으로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만남과 아름다운 인연. 우리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자상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소리도 없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소리 없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 차가운 얼음 밑을 흐르는 물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 분명 얼음 밑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변함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가져다 준 인연이 무척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도 내게로 다가와서 좋은 사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만남이란 참으로 소중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인연은 지혜롭게 그 만남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만이 아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좋은 사람으로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추슬러 그와의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만남을 아름다운 인연으로 가꾸어야 삶의 행복한 꽃이 피어납니다. 내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예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첫사랑 그 약속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현총호 작가의 단편소설 신데렐라의 언니들의 오보를 준비했습니다.

0: 인사팀. 그녀가 가장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곳. 엑셀과 서류와 채용 공고 사이에서 노구의 성과에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작았다. 선배는 합당한 단어를 고르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미라 씨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애쓰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미라 씨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위치. 결국은 내 주제를 알라는 경고로 들린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미라 씨의 강점은 꼼꼼함이고 또 인사관리 쪽에 더 적합하다고. 선배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인사팀에 공석이 생겼어요. 박종훈 팀장이 오늘부로 대표님 비서로 발령나셨거든요. 박종훈이 인사팀을 떠났다. 그녀가 유일하게 아주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새로 부임하시는 인사팀장님은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 미라 씨가 옆에서 보조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선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게 미라 씨에겐 좋은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배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배의 눈은 따뜻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들어있었다. 선배님, 제가 어제 업로드한 자료 서버에서 다시 다운받아 볼 수 없을까요? 선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와서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느 고리에서 차질이 생겼는지는 미라 씨가 더 잘 알 거예요. 인보이스 정보는 선배에게 구두로 전달받았다. 은행 수취 계정이 변경되었다는 결정적인 정보는 얘기해주지 않았으나 그것은 둘만이 알고 있는 일이었다. 선배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빛나는 겉모습 아래 숨겨진 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으로 맞서야 할지 몰랐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팀으로 복귀하시면 돼요. 선배는 일어섰다. 그녀의 의사를 더 이상 묻지도 설명을 요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다. 그리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배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도 면담실도 아닌 선배의 자리였다. 주변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위치. 선배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다. 아주 차분한 얼굴이었다. 마치 아침의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 그녀는 천천히 숨을 불어내셨다. 이제는 그녀의 패를 꺼내야 했다. 이 회사에 남아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노선이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직원들에 대한 복지. 다시 이런 회사를 찾으려면 1년, 아니 이 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혹은 영영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도시에 남아야 했다. 이 회사에 남아야 했다. 특히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예림 선배의 옆에 남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되었다. 어젯밤 처음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고 그녀는 아직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배의 모니터가 너무 밝았다. 하얀 화면 위에 떠있는 엑셀창, 심지어 위챗 컴퓨터 버전은 로그아웃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선배는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만은 유난히 서둘러 나간 모양이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변명했다. 그냥 컴퓨터를 꺼주고 갈 거라고. 하지만 마우스를 움직이는 순간 화면이 전환됐다. 학교 이메일 포털, 졸업 증명서 스캔 파일, 파일명에 찍힌 학교 이름을 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순간 멎었다. 그 학교는 그녀가 나온 전문대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다녔던 전문대보다 더 전에, 전문대로 합병하기 전에 있었던 중등 전문학교. 그녀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선배가 유독 학과 이야기를 피하던 이유, 직장 동료들의 동문 질문에 애매하게 웃던 이유, 그냥 선배는 그런 스펙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하고 점잖은 스타일이라고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클릭했다. 지인도 동창도 SNS도. 그녀는 선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졸업이 아니라 수료로 끝났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가족 이야기도 위챗 대화창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시름시름 앓는 엄마, 남동생이 진 빚, 시골의 작은 초가집, 그리고 그 집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이상한 연대감이 올라왔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에게 손 내미는 가족들이 떠올랐다. 그 때문에 취준생 생활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입사했는데 다른 회사 갈 생각도 못하고 죽을둥 살둥 일하고 있는데 이로써 그녀는 드디어 확신했다. 선배와 그녀는 닮았다. 너무 많이 닮아서 결국 같이 설 수 없는 종류라는 것도 대화창의 내용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선배가 그토록 그녀를 멀리하고 그녀의 촌티를 경멸한 이유. 선배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의 자신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위험했고 초잡했으며 자신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었다. 미라 씨, 할 말 있어요? 선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선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젓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선배님, 저랑 한 고향이시죠? 순간, 선배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평소 그녀의 사투리 섞인 어눌한 표준어와 비교되게 여러 나라 언어를 세련되고 능란하게 구사하던 선배는 지금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선배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저희 학교 선배 같아서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서류도 졸업 여부도 집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단지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침묵이 흘렀다. 선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고르듯 선배가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요. 피차 재미없으니까.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짜 미소였다. 승리의 미소. 그녀는 이제 선배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학력 위조, 가난한 가정,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것들은 선배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그녀는 아직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은 단 하나만 보여주었다. 항력에 대한 것만.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간직해두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발렌시아가 신발, 샤넬 코트, 프라다 가방. 그녀는 인사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인사 조동은 보류되었고 선배는 태도가 바뀌었다. 압박이 사라졌고 불필요한 일도 줄었다. 말수가 줄어든 만큼 그녀에 대한 경계도 늘었다. 그녀도 변했다. 미팅 장소에서 선배의 주장을 더 많이 반박하고 나섰다. 더 이상 커피 심부름과 택배 배달 심부름, 그리고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았다. 비록 진짜는 아니었지만 브랜드 로고가 찍힌 옷과 신발을 구매했고 SNS에서 정품과 가품 감별 비교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그리고 비가 내리던 날, 그녀는 회사 주차장에서 선배를 기다렸다. 선배님, 비가 와서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선배 차로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그녀는 앞으로 바싹 다가가 선배의 발장을 꼈다. 그리고 언니, 제가 요즘 새집 계약이 끝나서 좀 힘들어요. 주말에 언니네 집에서 좀 머물러도 될까요? 이틀만요. 진짜 이틀만. 새집 찾을 때까지. 그녀는 생글거리며 선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것은 선배의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였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은 무겁고 힘겨워 보였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이틀만?
1: 고마워요, 언니. 정말로 고마워요.
0: 그녀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주차장을 벗어나자 세찬 빗줄기가 차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그 차창문에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안의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눈에는 이제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제 1라운드는 끝났다. 그리고 승자는 그녀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선배의 세계. 그 높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녀라고 선배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너무나도 거슬렸다. 정예림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비볐다. 어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호배가 주방에서 떨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내야겠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하고 눈 아래는 다크서클로 가득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 했다. 세수를 하고는 잊지 않고 호배의 칫솔로 세면대 주위를 문대어 씻었다. 그제야 조금 개운해졌다. 출근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호배도 오늘따라 조잡한 노래를 틀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가끔 킥킥거리는 웃음만 터뜨렸다. 그녀는 핸들을 꽉 틀어줬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미라야. 목소리가 뜻밖에도 평온하게 나왔다. 후배가 고개를 들었다.
1: 네, 언니.
2: 이번 주말까지 짐 정리할 수 있지? 너도 이제 새집 찾아야 할 테고 나도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해.

입 밖으로 내뱉었다. 호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세 그 얼굴이 요연하게 풀리며 호베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그게 좀 곤란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 집 보는 중인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게다가 후배가 몸을 살짝 기울여 그녀의 팔짱을 잡았다. 난 언니랑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언니는 내가 싫어요? 쫓아내시려고요?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너도 알잖아. 나도 개인적인 인간 관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아, 그렇군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팔짱을 놓았다. 박정훈 씨 얘기죠?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언니, 만약 제가 나간다고 해도 언니 비밀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회사서나 박정훈 씨한테 실수로 흘릴지도 모르고요. 언니는 걱정 안 되세요?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후배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의 눈에는 더 이상 동경이나 순수함이 없었다. 오직 계산과 여유만이 가득했다. 그 여자가 턱짓으로 앞을 가리켰다. 운전에 집중하라는 뜻이었다. 협박이야? 그녀는 한숨을 들이킨 후 엑셀을 지그시 밟았다. 협박이라니요? 후배가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냥 사실을 인지시켜드린 것 뿐이에요. 언니도 저도 서로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떡하냐? 난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 말하려면 말해. 내가 잃을 건 위신이나 선망이지만 네가 잃을 건 나보다 더 많아. 나 이 업계 짬밥이 15년이야. 같은 업계에선 아예 취직이 안 되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린 게 까부는 걸 봐주는 것도 오늘까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가웠다. 후배가 고개를 돌려 굳어진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이제 후배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맥도 없었다. 2라운드는 박빙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